브람스의 작품은 도입부부터 뭔가 가슴을 흠칫하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떠오르는 작곡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현악 5중주 1번의 부장주 작품 번호 88, 타카치 4중주단 로렌스 파워의 비올라 연주, 오늘 명인주 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쇼팽의 피아노 주곡 1번입니다. 얼마 전에 루빈스타인의 전설적인 연주 전해드리면서 모범적인 연주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들으실 그라프만의 연주는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비르투오시티가 강조된 강렬한 연주, 대피아니스트입니다. 좀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요. 한 손이 말을 듣지 않아서 제대로 된 연주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육자로 남아있었죠. 프레드릭 쇼팽의 피아노 주곡 1번 2단조 작품 번호 11, 게리 그라프만의 피아노, 샤를 민슈가 지휘하는 보스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뭐 요즘 수많은 피아니스트들이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연주에서 주목을 끌고 또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나 싶습니다. 감미로움을 목표로 너무 감상적인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이렇게 굵직한 그런 쇼팽도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프레데릭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작품 번호 11 게리 그라프만의 피아노 샤를 민쉬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더블루작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전설 마이클 티슨 토마스가 주연하는 샌프란시스코 심포니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금주의 신보로 넘어갑니다. 두 가짜나가 새 음반을 발표했는데요. 이 자매 두오죠. 이번에는 프로코페프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코페프의 작품은 정말 메커니컬해서 톱니바퀴가 물려가듯이 짝짝 맞지 않으면 정말 재미가 없는데요. 여기서는 그 극단으로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연주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바이올린 소나타 1번 F단조 작품 번호 80 두오 가짜나의 연주입니다.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48번 장의 볼란 바부제 피아노 연주 코트로 명예 준 명반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우린 자신과 같은 인종의 얼굴은 비교적 잘 알아보지만 다른 인종의 얼굴은 상대적으로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교차 인종 효과라고 부르죠. 어린 시절부터 자주 접해온 익숙한 얼굴 유형에 대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마다 미세한 차이를 읽어내는 능력이 발달하지만 반면 접촉 경험이 적은 얼굴 유형에서는 그 구별이 상대적으로 덜 정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차 인종 효과의 핵심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낯선 것은 쉽게 비슷해 보이고 자주 만나며 오래 알아갈수록 서로의 다름이 보인다.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군가를 충분히 만나보지 않고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 이 교차 인종 효과에서 얻을 수 있는 삶의 지혜일 겁니다. 편견의 반대편에는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접촉과 경험도 있으니까요.

8월 20일 토요일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리차드 셔먼의 곡이었습니다. 형 로버트 셔먼과 함께 뭐 메리 포핀스, 신데렐라, 곰돌이 푸 같은 이 디즈니 영화 음악의 명곡들을 남긴 작곡가죠. 역시 이 작품 또한 형과 함께 작업했다고 하네요. It's a small world. 작은 세상. 이었습니다. 오늘은 브라질의 보사노바 듀오 마뉴와 엘리자 라세르다의 하모니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 주말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지요? 이 만나는 사람들과 편견 없이 좋은 관계 맺어가시길. 그럼 아주 행복하고 의미 있는 주말을 만들어갈 수 있겠죠. 음악을 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까요? 그렇다면 다음 곡은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아니 편견은 이미 아주 멀리 사라졌을 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작곡가의 노래입니다. 미국 민요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19세기 미국 작곡가 스티븐 포스터의 Molly, Do You Love Me? 들어보시죠. 푸른 눈의 곱슬머리 몰리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고백하면서 아침 햇살이 꽃을 사랑하듯 자신을 사랑해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리톤 토마스 햄슨, 몰리 메이슨의 기타, 제이 웅가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미국 노래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19, 20세기 여성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캐리 제이콥스 본드의 I Love You Truly. 미국의 유명한 결혼식 축가 러브송이라고 하네요. 그녀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그를 추억하면서 이 곡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대가 내 가까이 있다고 느낄 때면 인생의 슬픔과 눈물이 꿈속으로 사라진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소프라노 도나 베넷, 테렌스 탐의 바이올린, 브라이언 핀리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는 스티븐 포스터의 가곡이었습니다. Molly, Do You Love Me? 바리톤 토마스 엠슨이 불렀고요. 몰리 메이슨의 기타, 제이 운가의 바이올린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이번엔 19세기 벨기에 작곡가이자 오르가니스트 세자르 프랑크의 성가곡 감상하시겠습니다. 바니스 안젤리쿠스, 생명의 양식. 아일랜드 싱어송라이터 클로이 에그뉴의 음성입니다.

성가곡 두 작품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까미오 생상시의 오르간 교향곡 3악장을 편곡했습니다. 양국 작곡가 로버트 프리즈만의 글로리아. 역시 영국의 소년합창단 리베라의 하모니로 함께했고요. 먼저 들으신 성가곡 세자르 프랑크의 생명의 양식 파리스 안젤리쿠스였습니다. 이 성가곡과 클로이 에그뉴의 청아한 음성이 참 안성맞춤이었나요?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국의 뮤지컬 작곡가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에비타 중에서 아르헨티나의 영부인이었던 에바 페론의 넘버죠. Don't Cry For Me, Argentina. 오늘은 영국의 가수이자 배우 줄리 커빙턴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글룩의 오페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글룩은 18세기 고전주의 시대 독일 작곡가죠. 바로크 오페라의 기교류를 없애고 멜로디에 주력하는 이른바 그 오페라 개혁을 일으킨 주인공입니다. 그의 작품 이집트 카이로를 배경으로 한 이국적인 오페라인데요. 우연한 만남 중에서 주 셰히헤 지스코트 헤바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감상해 보시죠. 주인공 페르시아의 알리 왕자가 이집트 술탄

네, 하렘에 갇혀있는 연인 레지아 공주를 향해서 변치 않는 사랑을 노래하는 아리아입니다. 테너 다니엘 베흘, 조르주 페트루가 지휘하는 아르모니아 아테네아의 연주입니다.

오페라 아리아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보니까 둘 다 그 이슬람의 술탄을 배경으로 노예로 붙잡힌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오페라였나요? 한창 그 이국풍의 작품들이 유행할 때 만들어진 오페라들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 모차르트의 차이데 중에서 주인공 차이데가 악한 술탄을 호랑이에 비유하면서 부르는 분노의 아리아였습니다. 티거, 베저 누어디 클라우안, 호랑이여, 내 이빨을 날카롭게 가라. 소프라노 유현아의 음성, 슌타로 사토가 지휘하는 프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헌데 두 작품 다 술탄이 결국 주인공들을 풀어주는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먼저는 글루크의 오페라 우연한 만남 중에서 주인공 알리 왕자가 부르는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테너 다니엘 베흐리 불렀고요. 조르주 페트로가 지휘하는 아르모니아 아테네아의 연주였습니다. 헨델의 오라토리오 3소 중에서 Let the Bright Seraphim, 빛나는 천사여 이어집니다. 영웅 삼손의 장렬한 죽음 뒤에 이스라엘 여인이 부르는 아리아입니다. 소프라노 캐슬린 베텔, 윈튼 마살리스의 트럼펫, 존 넬슨이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오브 세인트 룩스의 연주입니다.

헨델의 오라토리오 삼소원 중에서 빛나는 천사여, Let the Bright Seraphim. 소프라노 캐슬린 배틀이 불렀고요. 윈튼 마살리스의 트럼펫, 존 넬슨이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오브 세인트 룩스의 연주였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사랑 이야기에는 오래전부터 도망가는 여자와 그 뒤를 쫓는 남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폴론과 다프네가 대표적이죠. 다프네를 사랑하게 된 아폴론은 그녀를 뒤쫓고, 아폴론을 원치 않았던 다프네는 필사적으로 달아나고, 마침내 더 이상 달아날 수 없게 된 그녀는 아버지인 강해신에게 도움을 청하고 월계수로 변해버리는데요. 이렇게 한 사람은 다가가고 다른 사람은 달아나는 사랑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유럽의 문학과 음악 속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다만 시대와 장르에 따라 그 의미와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죠.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에는 목동과 목장의 아가씨가 사랑을 나누는 이상적인 전원세계, 그러니까 아르카디아가 문학과 예술의 중요한 무대가 됩니다. 이 목가적 세계에서도 사랑에 빠진 목동이 아가씨에게 구애하고 아가씨는 쉽게 마음을 허락하지 않은 채 달아나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1724년 알레산드로 스카를라티는 생애 마지막 무렵 이런 제목의 칸타타를 썼습니다. 페르마 오마이 푸가체 에벨라. 이제 그만 멈춰요. 달아나는 아름다운 이어. 페르마는 멈춰요라는 뜻. 그런데 바로 뒤에는 푸가체, 달아나는, 붙잡을 수 없는 이라는 말이 따라옵니다. 한 문장 안에 붙들려는 사람과 달아나는 사람이 함께 들어있죠.

다프네에게 달아남이 분명한 거부였다면 후대의 목가 문학에서는 이런 좁고 달아남이 때론 사랑의 긴장을 만들어내는 구애의 장면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약 130여 년 뒤 브람스의 구애에서는 그 추격의 모티브가 전혀 다른 표정을 얻습니다. 당신에게 청혼하겠소. 그댈 아내로마저 내 곁에 두겠소. 그렇다면 난 하얀 비둘기가 돼서 숲으로 날아가 버리겠어요. 여자가 뭐로 변해 달아나든 남자는 또 다른 무엇이 돼서 추격전을 펼치죠. 다프네 두피는 분명한 거부와 자기 보존의 몸짓. 스카를라띠의 작품에서는 붙잡을 수 없는 연인을 향한 목동의 애원과 탄식. 브람스의 미녀적 대화에서는 연인들의 장난스러운 밀고 당기기. 참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되풀이되고 변주되어 온 사랑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래도록 사랑을 쫓고 달아나는 이야기를 만들어 왔을까? 다가가는 사람과 물러서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과 아직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람. 그 거리가 그리움을 만들고 그 거리를 좁히거나 끝내 좁히지 못하는 시간이 사랑 이야기를 만들기 때문일 겁니다. 1724년 스카를라띠가 음악으로 그려낸 사랑 이야기. 이제 그만 멈춰요, 달아나는 아름다운 아가씨요. 페르마 오마이, 푸가치 에벨라입니다.

그 오래된 사랑의 추격전을 다룬 알레산드로 스카를라디의 노래 이제 그만 멈춰요 달아나는 아름다운 아가씨요. 카운트 테너 안드레아스 숄, 오타비오 단토니 지휘하는 아카데미아 비잔티나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스카를라디의 노래 골랐습니다. 센토넬골의 마음속에 느끼네. 사랑의 고통을 느낀다는 노래입니다. 바리톤 레나토 브루손의 음성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내일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이었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저 야트막한 포도밭처럼 살고 싶었다. 산등성이 아래 몸을 구부려 낮게 낮게 엎드려서 살고 싶었다. 숨은 듯 숨지는 않은 듯. 그러나 나는 이미 세상의 술틀에 던져진 포도알이었는지 모른다. 저 멀리 야트막한 포도밭의 평화. 아직 내 몸이 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만 같아. 나희덕 시인의 포도밭처럼이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네요.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조용히 포도밭에 숨어 평화롭게 익어가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은 이미 술을 만드는 틀에 던져진 포도알인 것 같다고 말하죠. 포도밭에서 아무도 모르게 무르익어가고 싶다는 꿈은 그렇게 이루기 어려운 것이었을까요? 자신이 꿈꾸던 모습과 달리 향기로운 술이 돼버린 포도. 또 다른 모습으로 익어가는 그 포도의 일생은 어떨까요? 임준희 작곡 달아 가운데 1장 기원, 2장 소망, 3장 치유 함께 하겠습니다. 강건순의 노래 앙상블 검은의 연주입니다.

임준희 작곡 인성과 대금 석대 거문고와 인의 타악기를 위한 달아 가운데 1장 기원, 2장 소망, 3장 치유 들으셨습니다. 강권순의 노래와 앙상블 거문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풍요마을은 나희덕 시인의 포도밭처럼이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이미 술이 돼버린 포도가 여전히 포도밭의 평화를 그리워한다는 이야기를 담은 시였는데요. 자신이 꿈꾸던 평화를 끝까지 누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된대요. 매주 주말 이 시간에는 우리 음악과 함께 우리 땅 곳곳을 돌아봅니다.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맘때 포도가 한창 익어가는 고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해마다 8월 말이면 중북 영동군에서는 포도축제가 열립니다. 영동은 전국 최대 포도 재배 면적을 자랑하는데요. 이 축제는 영동 포도의 맛을 경험하고 포도가 익어가는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직접 수확을 해볼 수도 있고 와인과 빙수, 초콜릿을 만드는 체험까지 두루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가오는 가을 10월에는 난개 국악축제가 열립니다. 조선 초의 문신이자 학자, 천재적인 음악가였던 난개 박연 선생의 고향이 바로 영동이기 때문이죠. 난개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을 뿐 아니라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이곳 영동으로 내려와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늦여름 영동에서는 포도 향기를, 가을 영동에서는 전통음악과 풍류의 향기를 한껏 느낄 수 있겠네요. 영동의 또 다른 특산물은 감입니다. 그래서 한겨울에는 또 곶감 축제가 열린다고 하네요. 포도와 감이 풍성하고 자연이 맑으며 음악과 풍류가 넘치는 고장 영동은 평지가 드물고 대부분이 산지로 되어 있으며 금강이 구불구불 흐릅니다. 영동의 아름다운 경치를 대표하는 곳들이 양산팔경 그리고 한천팔경입니다. 그중 양산팔경은 영동군 양산면 금강 상류에 있는 명승지 8곳을 가리킵니다. 이 양산팔경을 둘러볼 수 있는 금강 둘레길이 있는데요. 팔경을 둘러보고 출발한 자리로 돌아오는 순환형 코스입니다. 오늘은 금강 둘레길을 따라 맑고 깨끗하고 풍류가 넘치는 양산팔경을 한 바퀴 돌아볼까요?

충북 영동군 양산면의 대표적인 명승지 양산 8경. 그 중에서 제1경은 영국사라는 사찰입니다. 영국사는 신라 문무왕 때 창건됐고 고려 때 원각국사가 중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천태산 기슭에 자리 잡은 영국사로 가는 길은 험하지 않아서 산책하기에 참 좋은 길입니다. 영국사의 명물은 천년이 된 은행나무인데요. 가을에는 황금빛 은행나무가 장관을 이루고 천태산의 단풍이 그 배경이 돼줍니다. 이곳에는 또 10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3층 석탑이 있습니다. 원래 이곳에 있던 탑은 아니고 옛 절터에 넘어져 있던 것을 이곳으로 옮겨서 복원했다고 하는군요. 이 탑은 현존하는 통일신라 탑 중에서도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양산 8경 중에서도 손꼽히는 절경 중 하나가 강선대입니다. 선녀가 내려다보고 너무 경치가 아름다워서 내려와 목욕을 했다는 전설이 있는 곳인데요. 유유히 흐르는 금강변에 우뚝 솟은 바위가 있고 그 위에 정자가 세워져 있습니다. 멀리서 올려다보면 바위와 소나무들이 어울린 풍경이 정말로 그림 같습니다. 또 정자 위에서 강을 내려다보면 절벽이 만들어내는 아찔한 절경이 펼쳐지죠. 옛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풍경에 감탄하며 지었다는 시가 정자 안에 걸려 있습니다. 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포도의 고장 영동에서 산과 강의 아름다움까지 두루 느끼는 여행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영동군의 양산 팔경 중에는 또 비봉산과 함벽정, 여의정이 있습니다. 비봉산은 높은 산은 아니지만 정상에 올랐을 때 보이는 경치가 빼어납니다. 금강 그리고 양산면 일대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죠. 함벽정은 비봉산 부근 강변에 있는 정자입니다. 옛날에는 이 주변 백사장에 물 새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이는 경치뿐 아니라 들리는 경치도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하네요. 특히 비봉산 낙조가 잘 보여서 옛날 선비들이 특히 이곳에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곳 아름다운 정자가 있습니다. 바로 여의정이라는 곳인데요. 여의정은 금강을 사이에 두고 강선대와 마주보는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박응종이란 사람이 낙향해서 언덕 위에 정자를 짓고 자신의 호를 따서 만취당이라 했다는군요. 나중에 후손들이 다시 정자를 고쳐 짓고 여의정이라고 새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의정은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정자를 처음 지었던 박응종이 손수 뿌린 소나무 정자가 자라서 이 숲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 소나무 숲을 중심으로 송호 관광지가 조성돼 있죠. 금강, 송호 관광지, 그리고 양산 팔경. 이 풍경을 두루 돌아보는 길이 바로 충북 영동군의 금강 둘레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 보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영동이라는 고장의 풍광과 매력을 넘치도록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에는 충북 영동군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여행과 함께 하신 음악은 이상규 작곡 영동의 가면 중에서 1장, 2장, 3장 나눠서 전해드렸습니다. 1장 한천과 양산 팔경, 2장 난계 고향, 3장 특산물 장터. 손범주가 지휘하는 난계 국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0: FM 풍류마을.
1: 돌이 왔네, 돌이 왔네, 61년 돌이 왔네, 동네 부자 내 아들아, 100년 효부 내 저부야, 요지 숙년 내 딸아가, 이를 성관 내 사우야, 동방의 왕초 내 손자야, 북방의 왕초 이 손자야, 이 손 친손 줄 부어라, 백년 손님 모셔놓고 징끈 먹고 놀아보세. 잡수 질끈 없더라도 동이 동창 돋는 애가 일락스산 지두록만 만족하게 놀아주소.
2: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옛 청남리에서 체록된 환갑노래, 송정식 어르신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FM풍류마을 이번에는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추월만정 준비했는데요. 경기 충청

0: 지역을 중심으로 선생되는 유파를 중고재라고 하는데 식임새가 화려하지 않아서 절제되고 담백한 느낌을 줍니다. 이 중고재의 명인이었던 심화영 선생의 아흔을 앞둔 말년의 소리로 들려드립니다.
1: 효를 만정하여 산후와 주렴의 빛이

해서 뚜루루루루루 끼. 아니 심한우기가 말겨 기러기 불러 말을 허태 오느냐 저 기러가 소중남 상의 편지 천튼 기록이냐 도하동을 가고 들랑 불쌍하신 우리 부친들의 윤지 일장을 흔내었다고 방으로 들어와서 편지를 쓰랴

글자가 수보이기니 언어가 투자이기로구나. 편지를 써서 들고 오늘 열고

0: 중근. 별과 달만 달갔구나.
1: 반소리 춘향가 중에서 추월만정, 심화영의 창과 최우칠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심화영 선생의 사촌오빠가 가야금 산조와 병창의 명인이었던 심상건인데요. 이분이 1920년대에 남긴 SP 음반 중에서 가야금 산조 당하

휘모리를 가야금 이중주로 편곡한 곡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김혜숙과 김일륜 편곡, 심상건 가야금 산조 중 당악 함께 하시죠. 김혜숙과 김일륜의 17연 가야금 연주입니다.

김혜수 김일륜 편곡 갈금이 중주 심상근 갈금 산조 중 당악 들으셨습니다. 김혜숙과 김일륜의 17한 갈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토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검은고 즉흥 신화위 김영재 검은고와 장덕과의 장구장단으로 전해드립니다.

검은고 즉흥신화위 김영재 검은고와 장덕화의 장구장단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타히며 켜히며 이하며 근심이라 있으며 실미라 붙었으랴 을프락 파람하락 노해로 놀거니. 오늘 송순의 면항정가 중에서 몇 구절 끝으로 전해드려요. 악기를 타게 하고 켜게 하고 흔들게 하고 실을 읊고 휘파람을 불며 논이는 풍경. 정말 그렇게 하면 근심과 시름이 사라졌을까요? 음악은 그렇게 예나 지금이나 잠시나마 시름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기도 하네요. 오늘도 우리 음악이 여러분에게 그런 역할이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네팔의 포카라는 해발 820m 부근에 자리 잡은 도시입니다. 포카라엔 안나푸르나 봉우리에서 녹아내린 물로 이루어진 호수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페와 호수에선 어시장도 열린다고 하죠. 해발 820m의 어시장이 열린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더 신기한 건 이곳에서 물고기가 거래되는 방식입니다. 이 어시장에선 작은 물고기는 인근의 농부들에게 나눠주고 큰 물고기만 상인들에게 판다고 하네요. 네팔에는 커피 농장도 많은데 농장들은 대부분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커피 열매를 선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정한 품질을 유지해야 다른 커피 농민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너와 나를 구분짓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생각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토요일 저녁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8월 22일 토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레쌈 비리리였습니다. 가끔 전해드리는 곡이죠. 네팔 미녀 히말라야 쉐르파들이 많이 노래하는 곡 크리스티안 알바드 덴마크의 뮤지션의 편곡으로 전해드렸고요. 이어드린 곡은 시닐린이라는 곡 파랑새였습니다. 벨기에 출신의 기타리스트 프란시스 고야의 연주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노르웨이 출신의 가수 안니 프리틀링스타드의 목소리인데요. 아마도 이 이름으로는 기억하지 못하셔도 스웨덴의 혼성 그룹 아바의 두 여성 멤버 가운데 갈색 머리 하면 아마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냥 프리다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죠. 아니 프리틀링스타드가 노래하는 곡 소신 두모스데고라는 곡인데요. 스웨덴어로 노래합니다. 당신이 떠나야 한다니 정말 안타깝다고 노래하는 곡인데요. 들어보시면 굉장히 귀에 익은 멜로디입니다.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모두 원곡에 있는 노래들의 리메이크 버전이었죠. 방금 들으신 곡은 모세다데스, 에레스투라는 세계적인 히트곡을 낸 젊은이들, 청춘이라는 의미의 모세다데스 그룹이 노래한 꼬모시엠프레였습니다. 늘 그렇듯이 라는 의미인데요. 이 곡은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피터 스켈런의 You Are a Lady라는 곡의 스페인어 버전이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Dream a Little Dream of Me의 이탈리아어 버전이었는데요. 실비 바르땅, 샹송 가수 실비 바르땅이 이탈리아어로 노래한 Nostalgia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Susin du Mostego, 당신이 떠나야 한다니 정말 안타까워요 라고 노래한 곡인데요. 스웨덴어로 노래했습니다. 아바의 멤버 출신이죠. 아니 프리들링스타드가 노래했습니다. 이 곡은 원래 미국의 마가렛 위팅이 It Hurts to Say Goodbye 라는 제목으로 불렀었죠. 그리고 영국의 베랄린도 불렀는데 그 버전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 샹송이 탄생했죠. 세르주 갱스부르가 편곡하고 프랑스와즈 아르디가 노래했던 꼬멍트 디 가디어, 너에게 어떻게 이별을 말할까, 이 샹송 버전이 더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 오늘 들려드린 안니 프리들링스타드의 버전은 이 꼬멍트 디 가디어 샹송 버전의 편곡을 거의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이번에도 세 곡을 이어드리는데요. 먼저 프랑스의 재즈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디디에 록우드가 이끄는 디디에 록우드 그룹이 연주합니다. 그가 직접 작곡하고 전자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요. 제목이 La Ballade Irlandaise, 아이리시 발라드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켈트 음악의 분위기가 살짝 배어 있습니다.

wywołany deszcz.

세 곡을 이어드렸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은 우포예니에라는 곡이었습니다. 폴란드의 시인 스타니스와프 그로호비아크 시인의 시에 안나 마리아 요펙, 폴란드의 가수죠. 그녀가 곡을 붙여서 노래했습니다. 이 곡은 폴란드 출신의 가수이자 배우인 미하우 제브롭스키의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여러 여성 가수들과 함께 듀엣 앨범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안나마리아 요펙과 함께한 트랙입니다. 우포이에니의 환희라는 의미의 곡이었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레자몽 연인들이라는 곡이었어요. 이탈리아의 재즈 피아니스트 엔리코 피에라눈치가 작곡했고요. 그의 피아노 마크 존슨의 더블 베이스 가브

가브리엘레 미라바시의 클라리넷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프랑스의 재즈 바이올리니스트 디디에 록우드가 이끄는 그의 그룹이 연주한 라 발라드 이글랑데스, 아이리시 발라드였고요. 1761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 메시지로 정하신 곡 이어드리죠. 사랑하는 동생의 생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껌딱지처럼 언니인 저를 쫓아다녔는데 어느덧 5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네요. 남편과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다고 사진을 보내왔어요. 언제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라요. 오래도록 아름다운 우애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Love Me Tender를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곡의 원곡자인 엘비스 프레슬리가 1956년에 이 노래를 불렀었죠. 그 생전의 목소리에 오케스트라 연주를 입혔습니다.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하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Love Me Tender 들어보시죠.

세 곡의 신청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표지은 씨께서 정하신 곡이었어요. 마이크 올드필드가 참여했던 영화 킬링필드 음악도 정말 좋았는데요. 엔딩 자막 올라갈 때 전자음악으로 편곡되어 흐르던 이 곡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셔서 오늘 전해드렸어요. 영화 킬링필드 OST에서 에티드라는 제목의 곡이었고요. 따레가의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을 전자사운드로 편곡했죠. 마이크 올드필드의 편곡이었습니다. 그전에는 8137번 쓰시는 분, 내가 병원 갈 때마다 돌아가신 엄마가 보여요.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요 하시면서 이 노래 청하셨고요. 또 8967번 쓰시는 분도 같은 곡 청하셨습니다. 엄마를 뵙고 오는 날은 아픔이 더 깊어갑니다. 집에 가고 싶다는 엄마 얼굴이 지는 저녁해에 아른거립니다. 엄마 미안해 하시면서 Mother of Mine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곡을 헤일리 웨스턴라의 목소리로 전해드렸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Love Me Tender, 엘비스 프레슬리의 원래 목소리에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를 입힌 2015년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더 비틀스 콘체르토 2악장과 1악장을 전해드렸죠. 오늘은 3악장 프레스토입니다. 3악장에서는 Can't Buy Me Love 그리고 The Long and Winding Road 이렇게 두 곡이 연주됩니다. 피터 로스탈과 폴 셰퍼의 피아노, 론 굿윈이 지휘하는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조지 마틴이 프로듀스한 더 비틀스 콘체르토 음반에서 비틀스 콘체르토 3악장 프레스토 전해드렸습니다. 피터 루스탈과 폴 셰퍼의 피아노, 론 굿윈이 지휘한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죠.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음악 들려드리는 토요일의 이 시간, 오늘은 미국의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영화 음악가인 데이브 그루신의 작품들 두 편을 모았습니다. 데이브 그루신은 20대 초반 재즈 피아니스트로 데뷔했는데요. 앤디 윌리엄스와 순회 공연을 하면서 음악적 역량을 키운 그는 베니 굿맨, 사라 본, 퀸시 존스 같은 뮤지션들의 음반에 연주자로 또 편곡자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32살이던 1966년 TV 시리즈를 시작으로 영화음악가의 길로 들어선 데이브 그루신은 영화 졸업으로 그래미상을 수상한 이후 챔프, 황금 연못, Falling in Love, 사랑의 행로, 하바나 등 100여 편의 작품에 음악을 입혔습니다. 그 중에 먼저 그래미 어워즈에서 오리지널 스코어 상을 수상한 영화 졸업 OST에서 두 곡 들으셨는데요. On the Strip 그리고 The Single Man Party Foxtrot 였습니다. 마이크 니콜스 감독 더스틴 호프만 주연의 1967년 작품이죠. 대학을 갓 졸업하고 미래에 대한 고민에 빠져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내던 벤자민이 부모님의 지인인 로빈스 부인의 치명적인 유혹과 그녀의 딸 일레인과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삶을 주도해 나가는 청년으로 성장합니다. 다른 남자와 결혼식을 올리는 일레인을 낚아채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두 사람의 손잡고 질주하는 라스트 씬, 잊을 수 없는 명장면이었죠. 이 영화의 음악하면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들이 먼저 떠오르는데 영화 속에 스며들어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건 데이브 그루신의 오리지널 스코어들이었습니다. 두 곡 들으셨어요. 이번에는 시드니 폴락 감독, 로버트 레드포드, 제인 폰다 주연의 1979년작 일렉트릭 호스맨인데요. 영화의 제목인 일렉트릭 호스맨은 홍보를 목적으로 카우보이 복장에 말을 타고

몸에 전구등으로 반짝이는 장식을 두른 남자를 뜻합니다. 로데오 경기 챔피언이었던 소니, 광고 촬영을 위해서 최고의 경주마 라이징 스타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말이 약물로 학대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몰래 빼돌려서 야생마들이 살고 있는 외딴 협곡에 풀어주려고 합니다. 이를 눈치챈 여기자 헤일리가 취재를 위해 그를 쫓아가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도 시작되죠. 일렉트릭 호스맨 OST에서 데이브 그루신의 오리지널 스코어 두 곡 전해드리죠. 먼저 사랑의 테마인 라이징 스타, 그리고 전자사운드를 활용한 경쾌한 곡 일렉트로 판타스마입니다.

영화 일렉트릭 호스맨 OST에서 라이징 스타, 사랑의 테마, 그리고 일렉트로 판타스마 두 트랙을 전해드렸습니다. 데이브 그루신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이번에는 6485번 쓰시는 분. 오늘 조카의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갓난아기 때부터 봐온 아이가 벌써 결혼을 한다니 대견하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하나 축하하고 행복하렴 이라고 하시면서 축하 사연을 보내주셨었는데요. 축하곡 전해드리죠. 이영훈의 그대와의 대화,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김민기의 노래극 개똥이에 나오는 곡이죠. 날개만 있다면 러시아 국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는 이영훈의 곡 그대와의 대화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디시노호사의 돈데보이 어디로 가나 이어드리죠.

스페인의 남성 합창단 로스 사반데니어스와 우루과이 가수 다니엘 비글리에티가 함께 노래한 스테파니에였고요. 그 전에는 바다와 하늘 마리시엘로, 베네수엘라 가수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가 로스 판초스와 함께 했습니다. 가장 먼저 디시노호사의 돈데보이 들으셨고요. 그리스의 바이올리니스트 니코스의 연주 칼리니프타 굿나잇입니다.

러시아의 남성 3중 창단 트리오 렐렉트가 예스니네 씨를 노래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오였고요. 그 전에는 핀란드의 포크 그룹 로이뚜마의 살라이시아 키넬레이타, 감추어진 눈물,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니코스의 전자바이올린 연주

또 갈리니프타 굿나이트 들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인데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브라이언 크레인의 A Walk in the Forest, 숲속의 산책입니다.

브라이언 그레인의 피아노 연주 A Walk in the Forest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2026 슈베르티아드 페스티벌 중에서 지난 6월에 오스트리아 슈바르첸베르크 안젤리카 카우프만 홀에서 열린 야부스 콰르텟의 공연, 그리고 테너 파트릭 그라를 비롯한 여러 성악가들이 출연한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멘델스존의 현악 사중주 6번, 슈베르트의 징슈필, 쌍둥이 형제들 발췌곡 등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슈바르첸베르크에서 펼쳐진 슈베르티아드 페스티벌 중에서 두 개의 공연 실황을 들어보시겠는데요. 먼저 지난 6월 20일 야부스 콰르텟의 공연부터 들으시겠습니다. 연주를 맡은 야부스 콰르텟은 오스트리아 살츠부르크 출신의 젊은 현악 사중주단인데 지난 2016년에 창단이 됐습니다. 주로 비인에서 연주 활동을 하고 있고요. 바이올리니스트 마리 테레제 슈벨링어를 비롯한 4명의 연주자들이 모두 살츠부르크 모차르테움에서 공부를 한 음악가들입니다. 그동안 비인 무직페라인 그리고 콘체르트하우스를 비롯한 여러 주요 공연장에서 연주회를 열었는데 이번 슈바르첸베르크 그 공연 첫 곡으로 먼저 하이든의 사중주곡을 연주합니다. 요셉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81번 G장조 작품 번호 77-1번 들으시겠는데요. 이 곡은 1악장이 알레그로 모데라토,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메뉴에토 트리오, 4악장 피날레 프레스토로 구성됩니다. 야부스 콰르텟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요제프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81번 G장조 작품 번호 77-1번 전 4악장 모두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야부스 콰르텟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젊은 현악 사중주단으로 세계 음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야부스 콰르텟. 이번 공연 다음 곡으로 슈베르트의 콰르텟 악장 C단조 도시번호 703번을 연주합니다. 이 곡은 1820년에 작곡이 됐는데 단 하나의 악장만 완성이 되고 나머지 악장들이 작곡되지 않은 미완성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 한 악장만으로도 굉장히 혁신적인 면을 보여주는 비범한 곡인데요. 곡의 도입부를 들어보면 그 현악기들이 굉장히 빠르게 현을 이제 문지르는 그 트레몰로 주법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느낌을 전해주는 곡이죠. 자, 그럼 프란츠 슈베르트의 콰르텟 악장 C단조 도이치번호 703번을 야부스 콰르텟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콰르텟 악장 C단조 도이치번호 703을 야부스 콰르텟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제 이번 2026 슈베르티아드 페스티벌 6월 20일 공연 마지막 곡인데요. 멘델스존의 현악 사중주 제6번이 연주됩니다. 이 곡은 멘델스존이 그의 누이 파니 멘델스존의 죽음에 아주 큰 충격을 받고 쓴 곡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격정적이고 강한 감정이 담긴 곡인데 앞서 들으신 슈베르트의 사중주 곡과 좀 분위기가 잘 맞는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악장은 알레그로 비바체 아사이 프레스토, 2악장은

2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3악장 아다지오,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몰토로 구성됩니다. 야부스 콰르텟의 연주로 멘델스존 현악 4중주 6번 F단조 작품 번호 80 전악장 들으시겠습니다.

맨델스존의 현악사중주 6번 F단조 작품번호 80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야부스 콰르텟의 연주였고요. 지난 6월 20일 오스트리아 슈바르첸베르크 안젤리카 카우프만 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2026 슈베르티아데 페스티벌 실황을 듣고 계신데요. 슈베르티아데 페스티벌은 프란츠 슈베르트의 음악을 중심으로 열리는 클래식 음악 축제입니다. 매년 오스트리아의 슈바르첸베르크와 호헨엠스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앞서 야부스 콰르텟의 공연에 이어서 이번에는 지난 6월 23일에 역시 슈바르첸베르크에서 열린 공연입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3명의 성악가들이 출연해서 슈베르트의 징슈필 발췌곡과 또 여러 가곡들을 노래하게 되는데요. 먼저 슈베르트의 징슈필 쌍둥이 형제 발췌곡을 들으시겠습니다. 슈베르트가 1819년에 완성한 쌍둥이 형제들이라는 작품은 1막 구성의 징슈필이고 대사와 음악이 함께하는 독일어 희가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한 마을의 젊은 여성 리셴이 그의 연인 안톤과 결혼하기를 원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리셴을 군인 프란츠와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란츠와 똑같이 생긴 쌍둥이 형제 프리드리히가 나타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결국 마지막에 두 사람이 쌍둥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고 리셴은 안톤과 무사히 결혼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프란츠 슈베르트의 징슈필 쌍둥이 형제들 도이치번호 647 발췌곡 들으시겠습니다. 곡중 독창의 소프라노 에리카 바이코프, 테너 파트릭 그랄, 바리톤 콘스탄틴 크림멜, 그리고 다니엘 하이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슈베르트의 징슈필, 쌍둥이 형제들, 도시번호 647, 발췌곡을 들으셨습니다. 소프라노 에리카 바이코프, 테너 파트릭 그랄, 바리톤 콘스탄틴 크림멜의 독창이었고요. 다니엘 하이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지난 6월 23일 슈발센베르크에서 열린 2026 슈베르티아데 페스티벌 실황 듣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슈베르트의 성악곡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 곡으로 슈베르트가 요한 미하일 포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작곡한 칸타타 도시번호 666 중에 트리오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프란츠 슈베르트가 요한 미하일 포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작곡한 칸타타 도이치번호 666 중에 트리오였습니다. 소프라노 에리카 바이코프, 테너 파트릭 랄, 바리톤 콘스탄틴 크림멜의 노래였고요. 다니엘 하이드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슈베르트의 알폰소와 에스트렐라 도이치번호 732 중에서 사이미어 게그루스트 오존네 나의 인사를 보냅니다. 태양이여를 들으시겠습니다. 바리톤 콘스탄틴 크림멜의 노래 다니엘 하이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슈베르트의 곡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는데요. 앞서 들으신 곡은 슈베르트의 알폰소와 에스트렐라 도시번호 732 중에서 사이미어 게그리스트 오존네 나의 인사를 보냅니다. 태양이여 이를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슈베르트의 Der Hochzeit Braten 결혼식 구이 요리 도시번호 930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재미난 삼중창 곡인데 프란츠 폰 쇼버의 가사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죠. 두 곡 모두 독창에는 소프라노 에리카 바이콥, 테너 파트릭 그랄, 그리고 마리톤 콘스탄틴 크림멜이었습니다. 피아노 연주에는 다니엘 하이데였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난 6월 23일 슈베르티아데 페스티벌 앙콜곡도 연주가 되는데 반주 없이 삼중창으로 슈베르트의 겨울 라그네 중에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가운데 보리수 감상하셨습니다. 무반주 3중창으로 들으셨는데요. 소프라노 에리카 바이코프, 테너 파트릭 그랄, 마리톤 콘스탄틴 크림멜의 노래였습니다. 2026 슈베르티아데 페스티벌 가운데 6월 23일에 슈바르츠베르크 안젤리카 카우프만 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그런데 놀다가 식사 시간이 되면 친구가 놀러 온 아이를 방에 남겨두고 혼자만 가서 가족들과 밥을 먹고 온다. 가족들도 놀러 온 아이에게 결코 함께 식사하자고 하지 않는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북유럽에선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덕분에 스웨덴 게이트라고 인터넷에서 엄청난 논쟁을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젠 워낙 유명해져서 북유럽만의 손님 문화로 인정된다. 문화란 얼마나 큰 폭과 차이를 가졌는지. 여행지에서는 물론 바로 옆에 가족이나 친구한테 느낀 문화 차이 때문에 힘들거나 섭섭했던 마음을 스웨덴 게이트로 달래본다.

조금은 차갑고 야박해 보이는 손님 문화에 대해서는 북유럽의 황량한 기후와 또 자연이 주던 생존 불안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떤 문화든 알고 보면 그 저변에는 나름의 애환이 깃들어 있기도 하죠. 하지만 당신의 밤과 음악은 여러분을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스웨덴의 국민 시인이자 싱어송라이터 에베타 우베가 쓴 시적이고 따스한 연가, 이 곡을 소프라노 이 핀란드 출신의 카리타 마틸라가 불렀습니다. 스웨덴 왈츠 어서와 나의 가족,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당신의 방과 음악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931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오늘 가족들과 조금 편안한 시간 함께 하시라고 온음데이로 토요일 밤 여러분과 함께 편안한 음악들 듣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이 그리그가 아내 니나와 은혼식을 기념해서 작곡한 곡으로 알려져 있죠. 북유럽 피아니스트 레이프오베 안스네스가 실제로 그리그가 살던 트롤하우젠 생가의 피아노로 연주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레이프오베 안스네스의 피아노 연주로 그리그의 트롤하우젠의 결혼식 작품 65의 6 듣겠습니다.

그리고의 트롤하우젠의 결혼식 작품 65의 6, 레이포비 안스네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드보르작이 아이오와주의 전원마을이죠. 스필빌에서 휴가를 보내다가 타향에서 느낀 그런 향수를 슬라브식 서정으로 풀어낸 음악입니다. 현악사 중주 12번 F장조 작품 96 아메리카 중에서 2악장 렌토입니다. 에머슨 현악 4중주단입니다.

드브로적의 현악사중주 12번 F장조 작품 96 아메리카 중에서 2악장 렌토였습니다. 에머슨 현악사중주단이었습니다. 은퇴 번복은 마이크 타이슨, 마이클 조던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옛날 이 브람스도 은퇴를 선언했다가 마이닝겐 악단의 클라리넷 연주자였죠. 리하르트 뮬펠트의 클라리넷 소리에 반해서 아 이거 다시 음악 인생을 시작해야 되겠다 라면서 마음을 먹고 그 이후에 남긴 신뢰학의 걸작 중에 하나입니다. 클라리넷 3중주 A단조 작품 114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안드레스 오텐자모의 클라리넷, 유자왕의 피아노, 고디의 카피송의 첼로입니다.

브람스의 클라리넷 3중주에 단초 작품 114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안드레스 오텐자모의 클라리넷, 유자왕의 피아노, 고띠에 가피송의 첼로였습니다. 이어지는 곡 쇼팽의 녹턴 이플랫장조 작품 9회입니다. 엘리자베스 레온스카야의 피아노입니다.

슈만이 연인 클라라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신이 나에게 어린아이 같다고 말했던 기억에서 태어난 음악입니다 라고 밝힌 어린이의 전경 중에서 트로이 메라의 꿈 스타니슬라프 분인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에 들으신 음악 쇼팽의 녹턴 E플랫장조 작품 9의 2 엘리자베스 레온스카야의 피아노였습니다. 드보르작의 음악 아메리카에 이어서 한 곡을 더 준비했는데요. 어릴 때 어머니에게 배운 노래를 떠올리면서 작곡한 그런 곡입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의 음성 제랄드 무어의 피아노입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 드보르작의 음악,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슈왈츠코프의 음성, 제랄드 무어의 피아노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예술 속의 클래식입니다. 오늘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와 영화 그리스인 조르바에 나오는 악기 산투리 그리고 춤 시르타키와 함께합니다.

산투리는 나무 상자 위에 여러 개의 쇠줄을 메어놓고 작은 망치 같은 차로 줄을 쳐서 소리를 내는 그리스의 전통 현악기입니다. 소설 속 떠돌이산의 주르바에게 그 악기는 자기만의 세계로 완벽한 몰입할 수 있는 자유로움의 상징입니다. 그런 산투리를 배우게 된 계기를 주르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살 되었습니다. 내가 그때 올림푸스 산기슭에 있는 우리 마을에서 처음 산투리 소리를 들었죠. 혼을 쭉 빼놓는 것 같습니다. 사흘 동안 밥을 못 먹었을 정도니까요. 그러니 조르바는 있는 걸 몽땅 털어서 산투리를 사들고 터키인 레트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조건 엎드리고 보죠. 레트셉은 산투리에 단단히 미친 개로구나 하면서 돈이 없다는 조르바에게 1년간 산투리를 가르칩니다.

1년간 산투리를 배운 조르바는 말합니다. 산투리를 다루게 되면서 나는 완전 딴 사람이 되었소. 그러면서 일에 대한 계약을 하기 전에 내게 일은 마음대로 시켜도 좋지만 산투리를 칠 때만큼은 절대 나를 방해하거나 강요하지 말 것, 이것을 조건으로 내세우죠. 소설에선 그렇게 산투리에 대한 조르바의 집착과 열정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선 그 열정의 상징을 시르타키 춤이 대신합니다. 시르타키 춤은 산투리와 달리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춤입니다. 그리스의 전통 춤과 민속 무용, 이 두 가지를 합한 춤이죠. 그을듯이 천천히 추는 전통 춤인 시르토스와 빠른 민속 춤 동작인 하사포세르비코,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만든 춤입니다.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공 조르바와 작가 버질이 해변에서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추는 춤이기도 하죠. 사실 그 부분을 촬영하기 전 조르바 역의 앤서니 퀸은 발가락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춤 뒷부분의 빠른 동작을 소화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덕분에 오히려 앤선 퀸만의 독특한 시리타키 춤이 완성됐다고 합니다. 거기다 믹스 테오도라키스의 배경음악인 조르바의 춤이 더해지면서 영화 그리스인 조르바는 소설과 함께 예술사에 빛나는 고전 명작이 됐습니다.

예술 속의 클래식, 오늘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와 영화 그리스인 조르바의 산투리와 시르타키 춤과 함께했습니다. 산투리와 함께 또 그리스의 고전적인 전통악기 부주키 연주에는 라키 카메지스,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조르바의 모음곡 중에서 피날레 전해드렸습니다. 미키스 테오도라키스의 음악 한 곡을 더 이어드리겠습니다. They are all thirsty. 그들은 모두 목마르다. 이 곡은 군사정권이 출범하기 전인 1966년에 야니스 리초스라는 그리스 시인이 쓴 저항시가 있습니다. 로미오 시니라는 시에 노래를 붙인 음악입니다. 여기 노랫말에 담긴 갈증과 또 버팀들, 이런 것들을 클라리넷 연주로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클라리넷 연주자 겸 작곡가 바실리스 살레아스의 클라리넷 연주입니다.

가드린 이행 8시 기차와 11월의 안개 속에서 보초를 서는 병사의 고독을 그린 노래. 미키스 테오도라키스의 Do treno beviis dis octo. 기차는 8시에 떠나네.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E플랫 장조, 호복행 번호 16의 49 중에서 이 악장 아다지오 에 칸타빌레, 알프레드 브렌델의 피아노였습니다. 이어진 곡은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교향 모음곡 쉐라제데 중에서 이 악장 칼렌더 왕자의 이야기, 3악장 젊은 왕자와 젊은 공주 보내드립니다. 사시역 유체리지 위하는 보르산 이스탄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교향 모음곡 쉐헤라자데 중에서 2악장 칼렌더 왕자의 이야기, 3악장 젊은 왕자와 젊은 공주, 사시아 귀철이 지휘하는 보르산 이스탄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번에는 18세기 이탈리아 작곡가입니다. 주제페 산마르티니의 플루트 협주곡 디장주 중에서 2악장 시칠리아나 듣겠습니다. 리코더 연주로 준비했는데요. 모리츠 테거의 리코더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마태순환곡 바흐 작품 번호 244 중에서 에르바르메디힘 마인고트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루시 홀슈의 리코더, 아카데미 오브 앤션트 뮤직의 연주였습니다.

호세 마리아 카노가 1986년도에 스페인 3인조 그룹 메카노를 위해서 만든 음악이었습니다. 이호 델라루나, 달의 아들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바네사 메이의 바이올린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은 루도비코 에이나우디가 말리 여행에서 받은 인상을 담은 음악 이지오르니 나날들입니다.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 자크 아몽의 피아노, 도이치 캄모 오케스트라 베를린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당신의 밤과 음악 토요일 밤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클래식 FM 재즈수첩의 황도코입니다. 오늘 재즈수첩 첫 곡은요, 헬렌 메릴의 노래입니다. You'd be so nice to come home to 입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수첩,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린 헬렌 메릴의 노래였습니다. 1994년 앨범, 클리포드 브라운에게 헌정했던 앨범이죠. 브라우니 가운데서 You'd Be So Nice To Come Home To 들으셨습니다. 헬렌 메릴의 보컬이었고요. 트럼펫 솔로의 왈러스 로니, 그리고 또 아주 화려한 트럼펫 앙상블이 등장했었죠. 류 솔로프, 로이 하그로브, 톰 헤럴의 트럼펫 앙상블이었고요. 피아노 연주에는 케니 베론, 베이스의 루퍼스 리드, 드럼에는 빅터 루이스였고요. 또 편곡에는 당시 헬렌 메릴의 남편이었던 토리 지토였습니다. 1950년대 미국 서부 지역의 스튜디오 세션맨으로 아주 왕성하게 활동했던 재즈 색소폰 연주자 프레즈 존슨이 지난 7월 15일 미국 LA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31년생이었던 프레즈 존슨은 올해 94살이었고요. 프레즈 존슨은 패기리, 그리고 뭐 네킹콜, 프랭크 시나트라, 엘라 피츠제럴드를 위한 오케스트라에서 늘 색소폰을 연주했고요. 또 비비 킹, 린다 로스타드 등 재즈뿐만 아니라 블루스 그리고 팝 음악에서도 아주 널리 연주를 들려줬던 명 세션맨이었습니다.

플레즈 존슨의 연주 들었습니다. 아, 세상을 떠난 그를 기억하면서 Please send me someone to love 들으셨습니다. 플레즈 존슨의 테너 색소폰, 아, 마이클 르보인의 피아노, 허브 앨리스의 기타, 레이 브라운의 베이스, 그리고 제이크 헤나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주자 버디 테이트와 그리고 영국을 대표했던 트럼펫 연주자죠. 험프리 리틀턴이 이끄는 그의 밴드의 협연입니다. The One For Me, 버디 테이트와 그리고 험프리 리틀턴 밴드의 연주입니다.

버디 테이트와 험프리 리틀턴 밴드의 연주였습니다. The One For Me 들으셨습니다. 험프리 리틀턴의 트럼펫, 그리고 브루스 터너의 알토 색소폰, 테너 색소폰 솔로에는 버디 테이트였고요. 마리톤 색소폰의 캐시 스토바트, 피아노에는 믹 파인, 베이스의 데이브 그린, 드럼 연주의 토니 맨이었습니다. 그리고 밴드 편곡에는 버크 클레이튼이 함께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추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재즈 색소폰의 거인 존 콜트레인의 음악을 듣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의 앨범 한 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존 콜트레인의 앨범은요, 1961년부터 63년까지의 녹음을 모은 앨범입니다. 역시 임펄스 레코드에서 제작이 된 Impressions,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악 한 곡 전해드립니다. 존 콜트레인의 작품 인디아입니다.

존 콜트레인의 연주였습니다. 그의 작품 인디아였습니다. 존 콜트레인의 소프라노 색소폰, 그리고 에릭 돌피의 베이스 클라리넷, 맥코이 타이너의 피아노, 그리고 두 명의 베이스 연주자가 등장했습니다. 레이지 워크만과 지미 게리슨의 베이스였고요. 드럼 연주의 엘빈 존스였습니다. 탄생 100주년의 인물 존 콜트레인의 음악을 듣는 시간, 오늘은 1961년부터 63년까지의 녹음을 담은 앨범 Impressions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존 콜트레인의 1961년 빌리지 뱅가드에서의 그 실황 앨범 라이브 앳 더 빌리지 뱅가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듣고 계신 Impressions는 61년 그 빌리지 뱅가드에서의 녹음에 두 곡의 스튜디오 녹음을 더해서 또 발매가 된 앨범입니다. 이미 잘 알려졌다시피 존 콜트레인

반이죠. 카인드 오브 블루에 참여를 해서 아주 훌륭한 연주를 들려줬는데요. 이때 그 모드라고 부르는 보통 그 근대 서양 음악에서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오래전에 사용했던 음계들을 토대로 한 즉흥 연주를 들려줌으로써 모달 재즈라고 보통 부르는 새로운 스타일의 즉흥 연주법을 예, 마일스 데이비스와 함께 소개했던 존 콜트레인이었습니다. 존 콜트레인의 시각은 이제 서양 음악에서 쓰이던 그런 모드를 넘어서서 전 세계 다른 그 다양한 음계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인도 음악의 음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또 라비샹카라고 하는 또 인도 음악의 그 대가를 만남으로써 많은 영감을 얻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재즈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을 존 콜트레인은 인디아를 통해서 들려주게 됩니다. 또 아울러서 소프라노 색소폰 연주에서도 인도의 민속 악기인 쉐나이의 소리와 아주 비슷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존 콜트레인이 그 훗날 재즈에 끼친 여러 가지 영향들을 이미 보여줬던 1961년, 63년까지의 그 녹음을 담은 Impressions였습니다. 1961년도 밴가드에서의 실황 연주 가운데서 한 곡도 골랐습니다. 타이틀곡 Impressions 들어보시겠는데요. 과거에 마일스 데이비스와 연주했던 Kind of Blue의 그 대표곡 So What과 마찬가지로 도리안 모드를 사용한 또 즉흥 연주곡이 되겠습니다. Impressions 보내드립니다.

존 콜트레인의 임프레션즈였습니다. 존 콜트레인의 테너 색소폰, 맥코이 타이너의 피아노, 지미 게리슨의 베이스, 그리고 엘빈 존스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탄생 100주년의 인물 존 콜트레인의 음악을 듣는 시간, 오늘은 임프레션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콜트레인의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수첩, 오늘 순서의 마지막 곡입니다. 르네 위르트리제의 연주입니다. 페리지앙 소로페어입니다.

르네 위르트르제의 연주로 베르지앙 소로우페어 오늘 재즈추첨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음악을 끝으로 오늘 재즈추첨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재즈추첨은 내일 밤 또 좋은 음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덕호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네팔의 포카라는 해발 820m 부근에 자리 잡은 도시입니다. 포카라엔 안나푸르나 봉우리에서 녹아내린 물로 이루어진 호수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페와 호수에선 어시장도 열린다고 하죠. 해발 820m의 어시장이 열린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더 신기한 건 이곳에서 물고기가 거래되는 방식입니다. 이 어시장에선 작은 물고기는 인근의 농부들에게 나눠주고 큰 물고기만 상인들에게 판다고 하네요. 네팔에는 커피 농장도 많은데 농장들은 대부분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커피 열매를 선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정한 품질을 유지해야 다른 커피 농민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너와 나를 구분짓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작은 이익을 접고 기꺼이 서로를 위하는 방식을 택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토요일 저녁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8월 22일 토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레산 비리리였습니다. 가끔 전해드리는 곡이죠. 네팔 미녀 히말라야 쉐르파들이 많이 노래하는 곡 크리스티안 알바드 덴마크의 뮤지션의 편곡으로 전해드렸고요. 이어드린 곡은 시닐린이라는 곡 파랑새였습니다. 벨기에 출신의 기타리스트 프란시스 고야의 연주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노르웨이 출신의 가수 아니 프리틀링스타드의 목소리인데요. 아마도 이 이름으로는 기억하지 못하셔도 스웨덴의 혼성 그룹 아바의 두 여성 멤버 가운데 갈색 머리 하면 아마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냥 프리다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죠. 아니 프리틀링스타드가 노래하는 곡 소신 두모스데고라는 곡인데요. 스웨덴어로 노래합니다. 당신이 떠나야 한다니 정말 안타깝다고 노래하는 곡인데요. 들어보시면 굉장히 귀에 익은 멜로디입니다.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모두 원곡에 있는 노래들의 리메이크 버전이었죠. 방금 들으신 곡은 모세다데스, 에레스트라는 세계적인 히트곡을 낸 젊은이들, 청춘이라는 의미의 모세다데스 그룹이 노래한 꼬모 시엠프레였습니다. 늘 그렇듯이 라는 의미인데요. 이 곡은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피터 스켈런의 You Are Lady라는 곡의 스페인어 버전이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Dream a Little Dream of Me의 이탈리아어 버전이었는데요. 실비 바르땅, 샹송 가수 실비 바르땅이 이탈리아어로 노래한 Nostalgia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Susin du Mostego, 당신이 떠나야 한다니 정말 안타까워요 라고 노래한 곡인데요. 스웨덴어로 노래했습니다. 아바의 멤버 출신이죠. 아니 프리들링스타드가 노래했습니다. 이 곡은 원래 미국의 마가렛 위팅이 It Has to Say Goodbye 라는 제목으로 불렀었죠. 그리고 영국의 베랄린도 불렀는데 그 버전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 샹송이 탄생했죠. 세르주 갱스부르가 편곡하고 프랑스와즈 아르디가 노래했던 꼬멍트 디 가디어, 너에게 어떻게 이별을 말할까. 이 샹송 버전이 더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 오늘 들려드린 안니 프리들링스타드의 버전은 이 꼬멍트 디 가디어 샹송 버전의 편곡을 거의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이번에도 세 곡을 이어드리는데요. 먼저 프랑스의 재즈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디디엘 록우드가 이끄는 디디엘 록우드 그룹이 연주합니다. 그가 직접 작곡하고 전자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요. 제목이 La Ballade Irlandaise, 아이리시 발라드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켈트 음악의 분위기가 살짝 배어 있습니다.

세 곡을 이어드렸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은 우포예니에라는 곡이었습니다. 폴란드의 시인 스타니스와프 그로호비아크 시인의 시에 안나 마리아 요펙, 폴란드의 가수죠. 그녀가 곡을 붙여서 노래했습니다. 이 곡은 폴란드 출신의 가수이자 배우인 미하우 제브롭스키의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여러 여성 가수들과 함께 듀엣 앨범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안나마리아 요펙과 함께한 트랙입니다. 우포이에니의 환희라는 의미의 곡이었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레자몽, 연인들이라는 곡이었어요. 이탈리아의 재즈 피아니스트 엔리코 피에라눈치가 작곡했고요. 그의 피아노, 마크 존슨의 더블 베이스, 가브리엘레 미라바시의 클라리넷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프랑스의 재즈 바이올리니스트 디디에 록우드가 이끄는 그의 그룹이 연주한 라 발라드 이글랑데스, 아이리시 발라드였고요. 1761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 메시지로 청하신 곡 이어드리죠. 사랑하는 동생의 생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껌딱지처럼 언니인 저를 쫓아다녔는데 어느덧 5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네요. 남편과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다고 사진을 보내왔어요. 언제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라요. 오래도록 아름다운 우애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Love Me Tender를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곡의 원곡자인 엘비스 프레슬리가 1956년에 이 노래를 불렀었죠. 그 생전의 목소리에 오케스트라 연주를 입혔습니다.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하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Love Me Tender 들어보시죠.

세 곡의 신청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표지은 씨께서 정하신 곡이었어요. 마이크 올드필드가 참여했던 영화 킬링필드 음악도 정말 좋았는데요. 엔딩 자막 올라갈 때 전자음악으로 편곡대에 흐르던 이 곡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셔서 오늘 전해드렸어요. 영화 킬링필드 OST에서 에티드라는 제목의 곡이었고요. 딸의 가에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을 전자사운드로 편곡했죠. 마이크 올드필드의 편곡이었습니다. 그전에는 8137번 쓰시는 분, 내가 병원 갈 때마다 돌아가신 엄마가 보여요.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요 하시면서 이 노래 청하셨고요. 또 8967번 쓰시는 분도 같은 곡 청하셨습니다. 엄마를 뵙고 오는 날은 아픔이 더 깊어갑니다. 집에 가고 싶다는 엄마 얼굴이 지는 저녁해에 아른거립니다. 엄마 미안해 하시면서 Mother of Mine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곡을 헤일리 웨스턴라의 목소리로 전해드렸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Love Me Tender, 엘비스 프레슬리의 원래 목소리에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를 입힌 2015년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더 비틀스 콘체르토 2악장과 1악장을 전해드렸죠. 오늘은 3악장 프레스토입니다. 3악장에서는 Can't Buy Me Love 그리고 The Long and Winding Road 이렇게 두 곡이 연주됩니다. 피터 로스탈과 폴 셰퍼의 피아노, 론 굿윈이 지휘하는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조지 마틴이 프로듀스한 더 비틀스 콘체르토 음반에서 비틀스 콘체르토 3악장 프레스토 전해드렸습니다. 피터 루스탈과 폴 셰퍼의 피아노, 론 굿윈이 지휘한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죠.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음악 들려드리는 토요일의 이 시간, 오늘은 미국의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영화 음악가인 데이브 그루신의 작품들 두 편을 모았습니다. 데이브 그루신은 20대 초반 재즈

영화 졸업으로 그래미상을 수상한 이후 챔프, 황금 연못, 폴링 인 러브, 사랑의 행로, 하바나 등 100여 편의 작품에 음악을 입혔습니다. 그 중에 먼저 그래미 어워즈에서 오리지널 스코어상을 수상한 영화 졸업 OST에서 두 곡 들으셨는데요. On the Strip 그리고 The Singleman Party Foxtrot 였습니다. 마이크 니콜스 감독, 더스틴 호프만 주연의 1967년 작품이죠. 대학을 갓 졸업하고 미래에 대한 고민에 빠져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내던 벤자민이 부모님의 지인인 로빈스 부인의 치명적인 유혹과 그녀의 딸 일레인과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삶을 주도해 나가는 청년으로 성장합니다. 다른 남자와 결혼식을 올리는 일레인을 낚아채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두 사람의 손잡고 질주하는 라스트씬, 잊을 수 없는 명장면이었죠. 이 영화의 음악하면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들이 먼저 떠오르는데 영화 속에 스며들어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건 데이브 그루신의 오리지널 스코어들이었습니다. 두 곡 들으셨어요. 이번에는 시드니 폴락 감독, 로버트 레드포드, 제인 폰다 주연의 1979년작 일렉트릭 호스맨인데요. 영화의 제목인 일렉트릭 호스맨은 홍보를 목적으로 카우보이 복장에 말을 타고 몸에 전구등으로 반짝이는 장식을 두른 남자를 뜻합니다. 로데오 경기 챔피언이었던 소니, 광고 촬영을 위해서 최고의 경주마 라이징 스타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말이 약물로 학대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몰래 빼돌려서 야생마들이 살고 있는 외딴 협곡에 풀어주려고 합니다. 이를 눈치챈 여기자 헤일리가 취재를 위해 그를 쫓아가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도 시작되죠. 일렉트릭 호스맨 OST에서 데이브 그루신의 오리지널 스코어 두 곡 전해드리죠. 먼저 사랑의 테마인 라이징 스타, 그리고 전자사운드를 활용한 경쾌한 곡 일렉트로 판타스마입니다.

영화 일렉트릭 호스맨 OST에서 라이징 스타, 사랑의 테마, 그리고 일렉트로 판타스마 두 트랙을 전해드렸습니다. 데이브 그루신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이번에는 6485번 쓰시는 분. 오늘 조카의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갓난아기 때부터 봐온 아이가 벌써 결혼을 한다니 대견하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하나 축하하고 행복하렴 이라고 하시면서 축하 사연을 보내주셨었는데요. 축하곡 전해드리죠. 이영훈의 그대와의 대화,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김민기의 노래극 개똥이에 나오는 곡이죠. 날개만 있다면 러시아 국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그전에는 이영훈의 곡 그대와의 대화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디시노호사의 돈데보이 어디로 가나 이어드리죠.

스페인의 남성 합창단 로스 사반데니어스와 우루과이 가수 다니엘 비글리에티가 함께 노래한 스테파니에였고요. 그 전에는 바다와 하늘 마리시엘로, 베네수엘라 가수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가 로스 판초스와 함께 했습니다. 가장 먼저 디시노호사의 돈데보이 들으셨고요. 그리스의 바이올리니스트 니코스의 연주 칼리니프타 굿나잇입니다.

러시아의 남성 3중 창단 트리오 렐렉트가 예세닌의 시를 노래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오였고요. 그 전에는 핀란드의 포크 그룹 로이뚜마의 살라이시아 키넬레이타, 감추어진 눈물.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니코스의 전자바이올린 연주로 칼리니프타 굿나이트 들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인데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브라이언 크레인의 A Walk in the Forest, 숲속의 산책입니다.

브라이언 그레인의 피아노 연주 A Walk in the Forest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들어볼 만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1번 F단조 작품 번호 80 도어 가짜나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연주 정말 좋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전반부에는 프레드릭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작품 번호 11 게리 그라프만의 피아노 샤를 민쉬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은주 명반 오늘 첫 곡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현악 5중주 1번 F장조 작품 번호 88 타카치 4중주단 로렌스 파오의 비올라 연주입니다.

브람스의 작품은 도입부부터 뭔가 가슴을 흠칫하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떠오르는 작곡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현악 5중주 1번 F장조 작품 번호 88, 타카치 4중주단 로렌스 파워의 비올라 연주, 오늘 명인주 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쇼팽의 피아노 주 1번입니다. 얼마 전에 루빈스타인의 전설적인 연주 전해드리면서 모범적인 연주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들으실

그라프만의 연주는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비르토시티가 강조된 강렬한 연주, 대피아니스트입니다. 좀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요. 한 손이 말을 듣지 않아서 제대로 된 연주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육자로 남아있었죠. 프레드릭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작품 번호 11, 게리 그라프만의 피아노, 샤를 민슈가 지휘하는 보스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뭐 요즘 수많은 피아니스트들이 쇼팽의 피아노 주곡 1번 연주에서 주목을 끌고 또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나 싶습니다. 감미로움을 목표로 너무 감상적인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이렇게 굵직한 그런 쇼팽도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프레드릭 쇼팽의 피아노 주곡 1번 2단조 작품 번호 11 게리 그라프만의 피아노 샤를 민쉬가 주연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금주의 신보로 넘어갑니다. 두오 가짜나가 새 음반을 발표했는데요. 이 자매 두오죠. 이번에는 프로코페프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코페프의 작품은 정말 메커니컬해서 토무니바퀴가 물려가듯이 짝짝 맞지 않으면 정말 재미가 없는데요. 여기서는 그 극단으로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연주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바이올린 소나타 1번 F단조 작품 번호 80 두오 가짜나의 연주입니다.

두오 가짜나의 연주로 프로코페프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작품 번호 80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C장조 48번 호보켄 번호 16-35 장 에플란 바브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48번 장의 볼란 바부제의 피아노 연주 코트로 명예 중 명반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새로운 아침을 기다리는 새벽, 아름다운 이 시간, 국악의 향기와 함께 더욱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곡 하늘빛 바다, 놀이터의 연주입니다.

첫곡 이명수 작곡의 곡 하늘빛 바다 놀이터의 연주였습니다. 하늘과 바람, 별을 노래한 음악에 이어서 이번에는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전통음악에 가사가 있는데요. 12곡이 전한다고 해서 12가사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양양가를 준비했습니다. 중국 당나라 200의 한시를 노래한 것으로 한자음에 우리말 토를 달아 부릅니다. 이런 사설인데요. 나길이 용물 현산서 하니 도착 점리화 하미라. 해가 현산 서쪽으로 지려고 하는데 하얀 모자를 거꾸로 쓰고 꽃 아래를 서성인단 말입니다.

12가사 중에서 양양가를 박진희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한 편의 시를 노래로 들었다면 이제는 궁중의 품격을 담은 기악곡으로 이어갑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단아한 아름다운 여민락 4장 조유회 가야금 이승엽의 대금연주입니다.

조유회의 가야금과 이승엽의 대금 연주로 여밀락 4장 함께 들으셨고요. 공중의 여운을 뒤로 하고 이번에는 전통 선율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다시 풀어낸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울림, 강상구 편곡의 천년만세, 김희정의 25년 가야금, 김경희의 양금과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강창구 편곡의 천년만세, 김희정의 25현 가야금과 양금의 김경희,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0: 우리 음악으로 물들이는 마음 한자리, 국악의 향기.
1: 마음이 머무는 자리,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전통 관악기 가운데 유일한 화음악기가 있습니다. 길이가 서로 다른 대나무관을 박통에 꽂아서 만드는데요. 봄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한자로 날생자를 쓴 이름, 바로 생황입니다. 연주할 땐 하모니카처럼 들숨과 날숨을 이용하고 공중음악과 조선시대 풍류곡에 활용됐던 악기죠. 그럼 오늘은 생황을 중심으로 한 연주곡 한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성 작곡의 유예지 생황자보에 의한 봄내음, 홍지혜 생황, 신지희의 검은고, 이유진의 장구반주입니다.

0: 이름처럼 은은하게 번지는 봄의 향기. 음악으로 만나보셨는데요. 유예지 생황자보에 의한 봄 내음, 홍지혜의 생황, 신지희의 검은고, 장구의 이유진이었습니다. 이제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전통의 색을 바탕으로 오늘의 감성을 넣은 두 곡 이어서 보내드릴 텐데요. 여름의 생동감과 자유로운 상상력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판소리 황예리, 재즈 피아니스트 배가영이 함께하는 팀 오주하의 노래로 매미 들으시고요. 다음은 2015년에 결성된 국악 앙상블 휴의 연주로 트로페아 여름 이어가겠습니다.
1: 아, 날도 더운데 시원한 그늘목에 쉬었다나 갑시다.

이하민 작곡의 트로페아 여름, 국악 앙상블 휴의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먼저 들려드린 곡 매미, 오 주하의 노래였습니다. 오늘도 국악이 전하는 여유와 따뜻한 울림이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힘이 됐길 바라면서 마지막은 손다혜 작곡의 천천히 걷기, 배문경의 소화쟁 김예리의 피아노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헨리 퍼셀의 곡으로 시작합니다. If music be the food of love, 음악이 사랑의 양식이라면 이란 곡인데요. 소프라노 엠마 커크비의 노래, 함께하는 단체는 아카데미 오브 앤션트 뮤직입니다.

음악이 사랑의 양식이라면 노래를 계속하여라. 내가 기쁨으로 가득 찰 때까지. 그대의 노래는 귀 기울이는 영혼을 움직이고 결코 질리지 않을 즐거움을 주나니. 색스피어의 희극 시피아에 나오는 대사의 곡을 붙인 헨리 퍼셀의 If Music Be the Food of Love, 음악이 사랑의 양식이라면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소프라노 에마 커크비의 노래, 함께한 연주단체는 아카데미 오브 앤션트 뮤직이었습니다. 이어서 18세기 나폴리에서 활동했던 도메니코 사로의 리코더 협주곡 11번 A단주 만나보시죠. 라르고 스타카토의 돌체, 알레그로, 라르게토, 스피리토소의 전악장입니다. 모리스 슈테거가 리코더 연주와 지휘를 맡아서 모리스 슈테거 앙상블과 함께 연주합니다.

도메니코 사로의 리코더 협주곡 11번 A단조 전악장. 모리스 슈테거가 리코더 연주와 지휘를 맡아서 모리스 슈테거 앙상블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칼필립 엠마누엘 바흐의 오르간 두대호른 현 콘티뉴를 위한 협주곡 E플랫장조 부트캠 번호 35 듣겠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야금기를 사용해서 줄어든 음량 속에서 묵직하고도 서정적으로 펼쳐지는 2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콘소르디니 3악장 알레그로까지 전악장 띄워드립니다. 오르간도

제6주의 요하네스, 함께하는 단체는 파트릭 베레가 지휘하는 콜레기움 인스트루멘탈레 브루젠스입니다. 총 연주 시간 약 21분입니다.

칼 필립 엠마누엘 바흐의 오르간 두대 호른 현 콘티뉴를 위한 협주곡 E플랫 장조 부트캠 번호 35 전악장 전해드렸습니다. 오르간 독주의 요한 헤스 함께한 단체는 파트릭 베레가 지휘하는 브리헤 기아 콜레기움이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종교곡입니다. 팔레스티나의 성체 찬미가 아베베룸 크루푸스 참된 몸이시여 전해드립니다. 이 파지올리가 노래하고요. 잉글리시 코넷 앤 색버 앙상블이 연주합니다.

르네상스 시대 종교곡 팔레스티리나의 성체 찬미가 아베베룸 코르푸스 참된 몸이시여 띄워드렸습니다. 로버트 홀링호스가 이끄는 이 파지올리니와 잉글리시 코넷앤 색버 앙상블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이어서 요한 다비드 하이니엔의 협주곡 F장조 자이벨 번호 234번입니다. 비바체, 아다지오, 운포코 알레그로, 알레그로까지 라이나리토 게베리 지휘하는 무지카 안티콰 퀄른이 연주합니다.

요한 다비트 하이니엔의 협주곡 F장조 자이빌번호 234 라인하르트 괴벨이 지휘하는 무지카 안티카 쿨른의 연주로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오늘은 바흐의 곡으로 마칩니다. 안나 막달레나 바흐를 위한 음악 수첩에 들어있는 민요의 쥐장조인데요. 리차드 이가의 합시코드 연주로 띄워드립니다.

안나 막달레나 바흐를 위한 음악 수첩에 들어있는 민요의 쥐장조, 리차드 이가의 합시코드 연주로 보내드린 오늘 새아침의 클래식 끝곡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입니다.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이미 단념하고 있었는데 여름은 다시 한번 그 위력을 되찾았다. 여름은 점점 짧아지는 나날에 압축된 것처럼 그렇게 빛나고 있다. 구름 한 점 없이 장렬하는 태양을 자랑하며. 헤르만 헤세의 시 8월 말입니다. 시인은 다시 낮이 뜨거워지고 기세를 되찾은 것을 시로 쓸 정도로 여름이 끝나가는 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8월 23일 일요일, 오늘은 24절기 가운데 처서입니다. 강하던 햇빛은 누그러지고 더위도 가시고 본격적인 가을을 맞이한 때입니다. 헤세와 달리 우리에게 이번 여름은 아쉬움보다 후련함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남짓 남은 8월 잘 보내면서 가을로 건너가면 좋겠습니다.

몬테베르디의 오페라 포페아의 대관식 중에서 그대를 보내, 프로티미로, 소프라노, 누리아 리알, 카운터 테너, 필립 자로스키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크리스티나 폴로아르가 지휘하는 라르페지아타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훈입니다. 8월 23일 일요일 아침 첫 곡이었습니다. 2318 쓰는 분이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과 낭비하는 시간이라는 말이 있던데 매일 아침 라디오 들으면서 낭비하는 시간들로 행복해지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문장 하나로 저희 제작진들이 행복해졌습니다. 환해졌어요. 좋아하는 사람과 낭비하는 시간, 그 시간이 행복이라는 이야기. 아, 인상적입니다.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2318 쓰는 분이었습니다. 모차르트의 아인의 크라인의 나우트 무식 쾌일 번호 525 중에서 2악장 로망스 안단테 듣겠습니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 연주입니다.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사라사테의 안달루시아의 로망스였습니다. 크리스티안 페라스의 바이올린과 장클로드 암브로시니 피아노 연주, 앞서선 모차르트의 아인의 클라인의 나우트문식, 쾌일번호 525 중에서 2악장 로망스 안단테였습니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연주로 들었습니다. 0313 쓰는 분입니다. 새벽 출근했다가 지금 퇴근하는 작은 교회 목사의 아내입니다. 이 시간 음악은 급하게 일하고 돌아가는 제게 아주 꿀맛입니다. 0313 쓰는 분이었습니다. 아유, 걸음이 급해지시겠어요? 마음도 급하시고. 어쩌면 오늘이 제일 바쁜 날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일요일이 목사님의 부인이셔서. 오늘 하루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곡 들려드리면 더 꿀맛 같을까요?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소나타 G장조 작품으로 37 그랜드 소나타 중에서 1악장 모데라토 리솔루토. 리솔루트는 단호하게 이런 뜻입니다. 미하일 플레트네프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차이콥스키 피아노 소나타 G장조 작품으로 37 그랜드 소나타 중에서 1악장 모데라토 리솔루토 미하일 플레트네프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8월 23일 일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 듣고 계십니다. 일요일 음악이 머무는 곳 코너가 있습니다. 멋진 자연경관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숲속 공연장을 찾아보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음악도 출신 전자회사 대표가 휴양지 마을에 설립한 아름다운 공연장을 찾아보고 그곳과 관련된 음악가의 연주를 듣습니다. 잠시 뒤 8시경 음악이 머무는 곳과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 프로그램 이름은 출발 FM과 함께입니다. 우리 출발 FM과 함께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PC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방송도 듣고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 365일 24시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엘가의 바이올린 협주곡 비단조 작품으로 61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듣겠습니다. 힐러리 한의 바이올린과 콜린 데이비스까지 위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엘가의 바이올린 협주곡 비단조 작품번호 61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힐러리 안의 바이올린과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4680 쓰는 분입니다. 아이 학원 가는 차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걸까요? 수능이 9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간 애 많이 썼고 그 노력의 결과가 이번에 꼭 좋은 결실로 연결될 것이라고 믿고 조금만 더 힘내자 라고 이야기를 건네고 싶습니다. 졸린 귀로 위로의 음악을 듣고 있는 딸 대견하다. 오늘이 8월 23일이니까 수능 88일 전 입니다. 아유, 이 시험 준비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같이 시험 준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88일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시간들이겠습니다. 여름에 흘린 땀이 예, 이번 겨울 좋은 결실로 다들 돌아오기를 뿌린 대로 잘 거두기를 바랍니다. 4680 쓰는 분이었습니다. 푸치니의 토스카 판타지인데 랄프 헤르만이 편곡을 했습니다. 유진 루소의 색소폰과 프레데릭 페너리 지휘하는 윈스 오브 인디아나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푸치니 토스카 판타지 랄프 헤르만 편곡이었습니다. 유진 루소의 색소폰, 프레데릭 페너리 지휘하는 윈스 오브 인디애나 연주로 들었습니다. 8월 23일 일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 듣고 계십니다.

음악이 특별한 흔적을 남긴 장소를 찾아봅니다. 음악이 머무는 곳, 오늘은 일본 나가노로 향합니다. 일본 중앙의 나가노현은 높은 산들이 많아서 일본의 지붕이라고 불립니다. 그곳엔 메이지 시대에 서양 선교사들이 개발한 여름 휴양지 가루이자와가 있습니다. 빽빽한 숲이 어우러지고 자연 경관이 빼어난 곳입니다. 이곳에 지난 2005년 공연장 가루이자와 오가홀이 문을 열었습니다. 약 800석 규모의 중형 공연장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소니사의 전 회장 오가 노리오가 퇴직금과 사재를 내놔 건축했습니다. 사실 오가 노리오는 도쿄 예술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음악도 출신으로 전자회사에서 일하며 대표 자리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그의 부인은 피아니스트였는데 남편이 지은 공연장에 자신의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했습니다. 이 공연장 하면 떠오르는 형태가 있는데 바로 오각형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공연장 전경은 물론이고 무대의 형태 그리고 객석의 배치도 오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모두 나무로 내부가 마감되고 층고가 높아서 이상적인 오각형 서라운드 음향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공연장을 상징하는 문양 또한 오각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 밖엔 바람소리, 새소리가 흐르는 소나무 숲이 펼쳐지고 내부의 대기실, 로비, 공연장 등 곳곳에 커다란 창이 나 있어서 바깥의 자연경관이 내부로 연결되는 게 특징입니다. 올해로 개관 21년째 세계의 유명 연주자들이 리사이틀과 실내악 연주를 위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엔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독주회가 열렸는데 공연 중간 지진경보가 울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올해 12월엔 시대악기 연주단체 바흐 콜레기움 재팬이 헨델의 메시아 전곡을 연주하는데 우리나라 테너 김세일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음악이 머무는 곳, 오늘은 일본 나가노현에 위치한 오각형 공연장 가루이자와 오가홀을 찾아봤습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에서 합창 우리를 위해 한악이 나셨네. 이어서 할렐루야. 그리고 소프라노의 아리아 내주는 살아계시니 베이스의 아리아 나팔이 울리리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소프라노 수잔 그리튼, 베이스 닐 데이비스 음성이었습니다. 폴 맥크리쉬가 지휘하는 가브리엘리 콘서트 앤 플레이어스 연주로 들었습니다. 숲속 공연장을 찾아보는 8월에 음악이 머무는 곳. 오늘은 일본 나가노의 휴양지 가루이자와에 위치한 오각형 공연장 가루이자와 오가호를 찾아봤습니다. 올해 12월에 바흐 콜레기움 재팬이 이곳에서 핸델의 메시아 전곡을 연주하는데 우리나라 테너 김세일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들었습니다. 브람스 하이든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번호 56A 조지 쉐리 지휘하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습니다.

브람스 하이든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번호 56A 조지 쉐리지 위한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2097 쓰는 분입니다. 남편이 지난주부터 휴가인데 돌진한 아이가 갑작스럽게 열이 나서 온 가족이 집콕 중입니다. 오늘은 열이 뚝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갓 돌진한 아기여서 걱정도 많이 되겠습니다. 다들 아기만 쳐다보고 있겠네요. 우리 아기 좀 빨리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아기 키우다 보면 열나는 건 정말 아주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기억에 보면 그 아기의 몸이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그 싸움의 결과로 열이 난다, 이런 이야기,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아기 빨리 잘 낳았으면 좋겠네요. 2097 쓰는 분이었습니다. 점점 그 열나는 빈도는 줄어들더라고요. 슈만의 바이올린 소나타 2번 D단조 작품으로 121 중에서 3악장 조용하고 소박하게 라이서 아인파흐,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과 마르타 아레리치 피아노 연주입니다.

슈만의 곡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 환상 소곡집 판타지 슈티케 작품으로 12 중에서 세 번째 곡 왜 Vaum 이었습니다. 이모젠 쿠퍼의 피아노였고요. 앞서선 바이올린 소나타 2번 D단조 작품으로 121 중에서 3악장 조용하고 라이서 소박하게 아인파흐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과 마르타 아레리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8월 23일 일요일 아침 출발 FM과 함께 끝곡은 아르디티의 입맞춤 일바치오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잖아요.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과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오늘 그 시간 낭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입맞춤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루치아 알리베르티 음성과 패트릭 후르닐리에가 지휘하는 밀라노 주세페 브레디 교향악단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출발 FM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작가 김지연, 연출 조정현, 저는 아나운서 이재우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글을 소리내어 읽는 것, 낭독이라고 하죠. 낭독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띄어읽기 아닐까 싶습니다. 활자로 인쇄된 문장을 보면 단어와 단어 사이가 모두 같은 간격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이